야나카스바니 투라 나시망 딜리오니 코 와타파 힌디 코보랑 잉글리시 코보랑 아로 설그루 사다람 마독니 잉글리시 코보랑 코 실롱니 코 와타파 코 크나소나 마나하 소모에다오 체스프리바지 용하다오나 시망 프링남 투라 프로그램 코 크나소나 만겐

0: 나시망 다 풍남 주라 프로그램 코 크나소나 만나하 다 아직 자송다니 기트랑코 왔다니 소모요스 강가바나 시망 등탕 등탕 스쿨 스튜던 랑니 포도 문가니오 비르메 엠상마 엠상 모델 스쿨 에만 두라반다 사우트가로 힐스니 포도 문가니코 크나소나 만겐
1: 비문코 비르메 엠 상마 문가 앙마 음성 모델 스쿨로 보랭아 송니 비문제 만두라 반드 사우가루 힐스미달라야 앙니 보에토 문나 맹급파 암만 아송 니에로나니 토와 암만 냄비나 송데 동에로나 성토와 앙니 아치가 송데 오그람 치아마 보살금 바시리 그똑 마시에트나마 지름다리 다시리 가리창 속보대 아등 아오이니 토리 그착금을 복속금 까 비발니 바리 지름다리 롱기름 조카 크나 토리리 도그펄금 볼금님 코 크나 토리리 엔동 아마 나송제 동제 다른 그분 바 송크담 오바만 인마대 바노바
0: 나시망 다오 비르메 엠상마 엠상 모델 스쿨 에만 두라반다 사우가로 힐스니 포이도 문가니코 크나소나 만나하 이안 아카스와니 튜라 다오 나시망 제니퍼 상마니 기트랑코 크나소나 만겐

0: 나시망 아직 자성타니 기드랑고 바타니 소모요 분 카메 제니팔 상마니 기드랑고 카사츠 앙아 라이게 뿐 카타고 아로 스랍자와 하가리고 여기 드랑고 졸졸 크나 소나마나 하로 여기 드랑 박산
1: नमस्कार आकाशवाणी समाचार के साथ मैं जागृति शर्मा

0: 아니금은 위케지 모문이 아가나니코 그낭스카나 맞겐.
1: 미사니 스캉그 바스키르 아니데 노코니나 바칭아 아루니 남바트 바스키기 바데 마아파노아 노코스키오 난 박사나 크라악 더블스용 아헌 안층데 드랑코 스쿨치 왔다 미사코 스쿨 왔챙하니 마아파우사 방사카 마따마라 생그낭 왔나스카 마따마라 아바칭그바 클라스랑오 왔다니팔 안탕탕한 녹탕탕온 데 드랑코 남미 마시아데 스키오 나스카 아로 무담 아파랑라 몽송 바테 송우랑오데 데 드랑코 아디타 벨시달 칼하우사 스쿨치 왓스카 녹탕탕오 뭐 스쿨오 뭐 안층 비사랑코 마이닥게 닥고데 스키오 나남 바테 만겐 비사코 스키오 나니 베왈랑 아로 졸랑코 위에 마시에 라오데 남바타 에듀케이시나라 타능 베엔 기습 졸론 베왈 아로 송사르니타 슈그막 남로로타니코 온나 스키르 아니 바오 나니사 와니그만 야 플라콘 라고페 술술 안성 찬치앙나 온 소그만 삽제카라 비사코 스키오 나니 베왈 바로 꼼랑와 우니그만 스캉 반증 응사코 비사코 스키르 아니오 찬치 챙나 바기스크라 챙나난겐 우안 비사 에네아가노바 비사랑니 위아니 찬치아니 기스크낭아니 마시아니 아르완데키 와망니 벨시니 크리사 야플라칸 와 우니그만 와망코 스키오논 와망니 벨시니 아르가당니 크리사 키오나나가 제카이 벨시그니 바 벨시그 탐니 비차랑코 와망데 삭마뜬 그릭마뜬 와니그만 와망코 톰톰 아송아테 마무살로바 안춘 스키나만 자와 우니그만 우아망 박사데 지안 스킹아툼 워스키파 칼그릭 졸졸리사 키나만아겐 제카이 로볼랑코 칼론 로볼 고그르카라케 칼졸졸레 찬나니랑코 안트 스키나만겐 바 마블랑코 칼라라케 마블랑코 찬졸졸레 스키나만겐 바블 트럭 촉들라라케바 바이타창 블 촉나만아 아니 찬로로들라만겐 바 장키랑코 가도 무뚱어바 안팅 찬로로들라니코 스키나만겐 완디게 칼그릭 졸졸레사 비사랑코 스키나나가 멍급나라 비사 사칸티니 위아니 싱아니 창아사파니 아루기스크나가니 삭사 삭급노니 등탕그르카 우니그먼 우아망코 우니크리 스키오 노사 비사 사칸티콘 남바테 슬로로 남로로 왔나 만겐 제카이 제 비산 기스크 마트라마 바 마트넨 아치야 바 마트네 아치 카파츠 낙바 비사랑 지코 스키라 나바 만능 바타 베벤 엔디바 기스크 마츠라모바 레카 마노바 하이다 웨비사 드로잉 바 녹사 살나데 창파자나바 그낭 우니그먼 우코 작시고 독브라타데 나츠 살레크레케 스키오바 와 우니 녹사 살나 창아니코 남바타나데 닝겐 우니 창아니 크리사 우코 남바타나 마나겐 우코 마무 살로바 녹사 살나 장급아몽 녹사살급아니 녹사살나 장급아니 장아그다데 아몽살바 앞산 장아트나 만자와 멍급은나라 미아비사 아로 메측비사니 메왈 아로 기습낭아니 바 인트레스랑 등탕그르카 우니문 비사랑코 스키미뚱오 우아망니 메왈 등탕그르카니코 기습라나나가 제카이 미아비사 아로 메측비사랑코 니고바테 니오데 미아비사랑 스크삭바타 아로 미측 비사랑아라 스크사코바 고미칼라 비사랑코 스키오 나스캉 우아망코 베니 아로 기스크니기타 다리 챙나는겐 마이나 벤 안생오사 기스크반 생아 완데케 벤 안생자겐침 오데 지기타바나 아비샤나 스키나 조톤카보 우아 비사코 마몽살로바 마시앗나 바마나트나 만자와 살자치니 소모랑 오데 비사랑 하이라 살등 아니그먼 투시드무나 스크나바낭 우니그먼 우코 묵셀랏나 스캉 하이다 우아망코 티사 차딩아테 득득사 자크랑코 송도아테 바웅왕아테 엑서사이즈 카트나만 겐치모 오데 우아망코 베니기타 다리쇼나만 겐 아루 기스크니기타바 우아망니 스키아만 그만랑오니코 자나페

온티사 승플란이랑코 닥칭오데 우아망니 기스코안층 다리칭나 만겐 아론닥게 닥고데 남바타 존베이바 미사랑나사스키겐츠모데 우아망나데 제이콘스키나 아멩아 우코 보스투만차코 미소케 스키나 마노데 남바타 제카이 롱랑 바등탕등탕 칼라랑코 스키나 아멩아 오데 엔데데 그착거바 보스투랑코 제카이 비테 그착 나바동아 풀 그착 나바동아 바 리븐 그착 나바동아 바 기탑 그착 나바동아 우안닥데 닥거바 보스투랑코 미속 졸졸레 이안 그착 롱 에네 스키 졸졸겐치 모데 우아망 마시능 바트나 아마 자나팟크문 기타 비사 손그파랑코 스키 그파데 안탕한 칼그릭들나 기트릭들나 아로 쿠시옹들나 나가 마이네 비사랑 마야 우아망코 쿠시옹 왔다 우아랑코 사남느가 우아망 박사 칼그릭롱이 로르마치사 우아망코바 마니앗나만스카 우아망나 카사니코니 우아망니 승아리니랑나 작측기 암마드펫 아간 작나나가 작측나나가 마이네 바사코바데 우아망니 승아니랑아 달그문랑나데 바곡가니 승아니랑그따 옹겐 엔디반 닥기 승로로에사 우아망 위로로바 미사랑고 스키온 우아망나 가사나나가 안넨바 우아망코 스카탕 닥나오 나요데 옹자 마이나 초나오닌 우코 스카탕 닥나오 나요데 우아다 라하오바 스카탕 닥나 스카이겐 아로마니자와 우니그만 우아망코 디스플린 카나 제코 닥나 낭자침 우코데 락겐 돈나나가 아로 마몽 살로바 미사니 그라파니그만 온나낭자 옹자리 와 비사 그라파니치 암나 조톤 카겐 안다케 비사코 카사 두가에 사손 그리 달라토데 와 비사 달라혼 노스톤겐 아로 추속자와 안다켄 비사랑코 스키오논 바사코바데 마닝나 아로 케나트나 망망 사스티오 나랑아 다오로로니 스키롱아그다 비사코 카사치사 사손 카나나가 에니 마탐랑데 카사 암그톡 은그바그톤 플라 온 티사바 비사랑코 사손 카자 바사코바데 우아망니 남그니난 아로 제라코데 우아망 탕탕코 컨트롤 카겐 우아망코 독탭나데 낭 텔라야 비사 젠살롱 기자코 닦아 우노 차차온 비사코 남맛나나가 장급분나나 우코라 치몽에 돈나낭자 비사코 마닝온 독콘 바사스티오논 마이나우코 마닝하 독카하 바사스티오나하 탈라테 아간플레 온플나 숨삭나 바기시그라나낭 총무타 마닝나 독나 바사스티오나 나가네 아가노바 우코 나가니 크리 크라 아그다스닥나 나가 바사코바데 마아파랑 아로스키기파랑오니바 비사랑니 구알라니코 달그문코 그타 닥케 구알라닌 동나낭자 은그바 그타 자칼라 마탐 마이너 미스테이크스 바 존그바 구알라니랑코데 마닝 숨숨 기자바 우코 카사에 산디에 미소케 나마테오 나나가 사스티코 나라 비사코 남바탓나 묵송아니사 와니그만 온티프락난 사스티온 슴슴바요데 우니감 차타니안 동플자 제카이 쿨게사니 미아 비사코 티처니 홈워크 바노코 닥바치나 온앗그바 캄코 닥자니그만 마그바 아가논 마이다켄 티처라라 앙코라 우아라 층코라 아팔로자 스쿠사드 바나타이겐데 에네아간 사카하 우아 비사나 사스티오 나니 감차타니안 동자하 마이나 우나데 아팔로자 스쿠드 파니 동온 니월왈레 스카탕 로아니상 플라야침 사스티코 만데니 크리 오나나가 마이나 무탐 기식 사라카 아루 무탐 비사랑 크라차곡능아 촌촌급바 비사랑나 스키오논 우아망니 스키차크람 드릉바 아트랙티브 총무탄 우아망코 살나마 나그다 니토급바 오나난겐 우니그만사 니토급바 롱츠급바 그낭급바 녹사랑코사 우아망니 드릉랑오 탑롱아 우아 녹사랑코 니로로엔 우아망오 나스카니 옹카당겐 스키에라 나스카니 옹카당겐 촌촌급바 비사랑나데 안층 안챙랑코 안챙롱 탈라랑코 단네 오넨바 우아노 칼졸졸들레바 스키나마나 아로 로콤로콤 칼라니랑코 온나마노데 남바타 베벤 송랑오 우아랑코 만자나바동아 엔디바마 담랑코 리카오니코 볼로니코 아로 아오니코 다리들나만겐 하이다 에찰룩 비크롭랑코 스웨베츠랑코 마이바 비테랑코 아로 볼 비자크랑오니코바 마이바 칼라니랑코 바나에 칼로로들레 우아망코 스키나만겐

나스망레반 모모니 기트랑코 크나하 타오졸졸 에바롯 마락니 릉가파 차송가탈니 기트랑코 크낭스카나 만겐 기트랑 잉아 미스터 추 아로 땡수다페 낭카사아 앙코

0: 아유, 염스티랑네 도나 가이족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닦아봐 잔이랑네 낙나네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
0: 나족동 남아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차이겐바. 안탕니 자나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코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팀은 자만은 나 자족오데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니야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2: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 따위야.